썼으면 패. 왔음스 에메랄드 트루야나 우참 니 프렌드 니비야 와나디야나 니우 나 쏘티스 우참 왓지야무 프렌드 와그라티 우카츠라니 사원 소리나 우